0: 내가 어제 하루에.
1: 아, 그래. 고바고 이제 만나는 게 이제 상기야. 이제는 어. 아유, 이제 이제 내가 왜. 대화. 내가 말하고 왜.
2: 지금은 이제는 회원 조사하는 거
1: 맞나? 이제는 너무 안 돼. 회원 아니.
2: 잠깐만.